0: Hey, what's up? We're Big Bang.
1: 안녕하세요, 언더걸스입니다.
2: 안녕하세요, 저희는
3: 주인상입니다.
4: 안녕하세요, 나이스입니다.
5: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